주주 소 자와샤 가게면 도와. 주주 등에 무슨 시비 있네. 곧 누야 놀라 가게면 도와. 와. 자와샤야 돼. 쌤도 담바지 자와심 도와. 인제 키루시대 심주도 잔 주주잖아. 그래서 주시라. 아버지라. 자기 니리자네. 아주 밀자고 도와. 추스크제 지금 재회는 좀 추수는 추수하면 기분이 좋아. 디슨 전쟁 용어를 말도 신 다시 바람 게 지신 말 봐. 다시 바람 공십 시대에 달라베도 먹고 싶 시대에 다시 바람은 아주 싸워 지신 분도 봐. 봐야 싸워디 기춘주직 지신들이 심신주직 지신들이 자기 내 민들 자네 다 식다 조금 아주 싸워 지신 아이 미신 레마도 신 심지어 망쳐도 이리 뭐니 지금 파 전부 좀 수저 하셔도 봐. 자, 어디 있는 자네? 다음 간다. 자식 시다. 자와 초와디 심지어는 영국도. 왜 전체 모르셔야 돼? 나 민 담년자. 소수 지구기 담년자야 나와. 지글러지. 자와 들을 때네. 다 거기다 담년자이니 밀다는 영국야. 어디 있는 자네? 파르비문에 랑라 팬동도 군우연에 매네 랑라 팬바여나 그 자식을 찍으러 양반은 주주들 배로 샤비이나 주주들이 말을 수자와다 그 질문도 봐 자와 지금들이 랑라 팬동 옆인자 니디 자가로 샤샤 그 뭐도 다 지구에 가서 집에 맡으므로 지기 전부 찍으러 집부 찍으러 다 가르쳐서 랑라 팬걸 팬동을 자 니네 이번 이르잖아 배낭 안에서 주주는 소원은 시리 배낭 과거대는 야 타워 시작하시면 봐 가서 계시면 과거대는 저거 해야하시면 봐 과거대는 두시겠나 봐 대회연대는 가게면 봐 이는 안수를 팽겨하러 세상 대회연대는 안수를 팽겨하는 과거대는 사실은 즐거워 다른 식으로 남지답을 취하셨나 남지답을 바로 두시게 미신 두시겠나 봐 장안에 팬도 언덕 올라가면 봐 이는 야 대회 때는 아니 동해 대회 차와시 투구에 있는 거 사실은 차와라 자리는 인심지피네 장안에 팬도 올라가게 고민도 가 팬들로 유민을 맞대래 랑라 팽규야나 자주 차오르다 죄송합니다 자 들리고거나 상당나 신디 다 디기 상황로 조심증이 되는 연구야 다 신디 문들 유딘디 스러운가마 미기주봉 수줌을 대네 신디 유딘디 소불어 유딘디 체증하다 내매하다 롱주쳐하다 아니 측준받아 똑똑한 데마다. 대상으로, 새로운 말이야, 내면인데, 계획이 주셔야 그 독이, 샹을 사와면서야, 신지 쏘로야, 샹을 지 가서 우리 세진야, 매도가 창화진야라 쏘고, 든들 때는 쏘박곰이야, 든들 때는 샌들이야, 내면인데, 상부주 제대로 용도가. 이리 조심시키는 용도가. 그래서 이리 다대, 땡, 상부들이다, 대, 땡기, 연대디 상으로, 새로운 말, 딘두지기 두, 라떼네, 중어리, 딘두지기 두, 패무치, 유쌤자라 떼네, 연구도 와. 와, 다 디즈니다, 나, 깨워지마, 응어도 타바디, 조쌤쟁이 팅. 디네 야채니, 넬리 타바토야디, 조쌤쟁이 팅. 가래서는, 다, 담에도 싫어하는데, 쌤쟁이를 좋아하시면도, 당하는 신이, 딩인지 제지부디, 쌤쟁이를 좋아하시면도, 이네, 딩이 여야디, 수중글라 볼 떼네, 연구가 와. 샨, 수륭 러버스 전에, 샨라, 너바, 시드자바도 떠고 왔어요. 세계화래. 근데 인도 샨의 시세 유지를 때니, 샨의 떠바도 용비하는 마도, 샨의 시세 유면은 샨동아야미도 와. 자, 근데 인도 전에 뺀 소주봉 써야 돼. 유심젠 시계의 인사, 소주봉에, 겨울 용비하래. 머진의 시세 유협의 인사, 머진의 떠바도 용비하래. 로임 시세 유협의 인사는, 로임 떠바도 용비하래. 대대지 천배. 当 아게 소스치글로기면되는지가시에다老的가시아도시에这是在忙些做事情的人用过下的话在这里面的人呢他把他把的做事情去特度南京国王头呀的但没那个不对참지참把的宁夕场给强求去什么的南京这边就特度的因为这里面的人呢但的没过娘他把事情的人没呢哎你참把的宁夕场给他他了的呢得到了偏的中队个三把 宁古里边的那些药呢，地产的像就什么样的药嘞？地是南京国王托运过来的，就那一面就啥呢？啊，哎，可是嘞，他都南京解药国王托的，就是什么样的？哦，他都不上面呢，我说啥嘞呀？潘大概一年没呢，干的。

0: mu yu chi ruwe kwa ne rang la yata pendi bashi tengen chi chadegi wari. Ta tezong da ma sewe rang ga zhao la cha xa na chamba di ni ju gongen degi yisub chi kwa di shedang im wari. Shedang ge chapa mewa su wari, shedang ge ni ju mewa su wari. Shedang la ya ta ga dong lin chingi di suba re duwa. Chita suba sa ya di nu ji ji yu ni 아니 sabha yungore maadho, nijimena sabha yungmarwa. So, dhishisha wada mene sabha kumya minduwa. Rangi nyehla samdani sabha kumya minduwa. So, rangi nneva chingenge, jau kona la tene, ane sabha nyamla yungguyorwa. So, junju ni suwa nashi, dine hindi zane jau de, lakwar tu chingchimu iba, da di samdangyo hari. Dine dhiba kona samdani yundi, da, ane, kasukur kuge, nangya thayadu wa simcha thamcha lo, nga tu gyube kone, 샌들 샤샤네 뭐도 집에 건네다 라니야 페퍼 뭐시 좀내지 차도와 어 대대부 건네 아니 에 섭녀부 중요 나 그런 게 펜버시 삼별로 줘야 임래 대네 에 던저 숨버시리야 양 준준네 미다 수시 미다라 양다 차고 세배 미다 수시 미다라 양다 다운 세배 예 숨야래 어다 디 디네소는 시체니 다 심장이 야와도 랑지고 가서 우리 벽에 상불이 지야 김제 야말이 가르스는 니가 너 녀와리부 풍부 시향하지 임바 코아벌 차샤나 녀와리부 풍부 시 풍부 쿠드 제딩에 레닌지 시향하지 임바 단절이 니가 치워 롱몬도 쳐댕에 치워 메다베 시향원도 여대 단절이 딘지직래
1: 本来，告诉我本来捏把几个泡点的，本来烧个捏把泡点的，什么南沙、酒油呢？这个就出不家什么多啊？这个吃，这个当下什么多啊？俺从我到西酒了，中国的西酒了。但是别人的上班时间，你第几个嘛多？这个是土生土长的，这个东西不下手。俺的确实像你，俺是广州人，你不知道那个古巴的。啥？天冷西前的，俺上班了，冬天给想完钱，没大会想完钱。 牛毛被想完结，等于是讲农村里啊，积了当，积了错，哎呢，让生，开些事，现实里面不直接呢，但农村民都什么些些，等于这个话呢，什么也不重要的，但到底你不得谈这个，哎呢，哪个态度为什么叫谈这了，谈的不是主，什么逻辑主义嘛的，我到底什么也不重要的。
2: 최단 히리지림 공부를 하자 스시 중심 지능 고사 장군이 친구 초원에 다시 염지 기관에 로종 제주 기관 선조 그린 재능 신인의 수습이 대행기 선조 가산으로는 가장 지원 눈에 칸에 출임 천백이 드린 선조 가인의 수신 세례 누른데 모디 초기 다름 계속 들리는 브릭스 계급 남기 우리 현좀 티신 두른 템바 담 둔베 템바시 중화대를 브링스 계급기 우리 나바처로 투지치시 슈난 교부시 능실은지 아미치에 바르제 잔다바디기 고티베 NDA 초디 초베 흉진 치시 명아디 니스저지기나 칠루니도 니스저구응원투 유니폼 시빌 코드시베 진용 디시 대조 라렌 따르투베 리두인 세시나샤 디리 가네시 저두르티시베 타 초달랑니 tujuu kebar jayin tere gigabgi sajo kansar tegu mebachinbe sunru shushibadan chabjik tereen jagar geyongina hindi diwasiye bay hindi geyi gi tureen yang sunru shushibadan chilo nye do nis zangane zaru par ki geyong geyi ki singda sure nang shubshihe sanju shibri shujur sunan kushab Narendra Modi choki talam gesa dilir tsube bris gigab namki uti lansom ki 从都提醒组织人天不当，准备天不是中国的，BRICS结构难给，我的做了突击去实现难就不是。你们年纪，我的两种结果，记住，长隆几套，为着年龄细菌呢，虽然超级BRICS结构难给，超过提具体价格给结构偏重就玩出端堂，打造提醒年龄的，在这超抗生产特别特别是重要做过了实现难就不是。 BRICS 계급남기 우리 현존 테러러시아 신진 블라디미르 푸틴 자나가 신진 시진핑 이란기 신진 마수드 파키스탄 초탕 두바이

탄삼 수 가야 시베 서구이 진행 MTEL 시베 자가르기 충주 시기 토 쟁구의 체바들을 균주 자본한 유부세에 오만 기나 유베 자가르 치리 충접 초기 자가르기 충주 대나 유베 레미 쪽숨 하점 시 년접 슈투바 충유바 당 더둥이야 유미 레미 가르송 차미도 교환남 수십 제신도 유부세에 Jagar Chiri Shungzab Lengane Nedala Mutu De Nyamshib Nan Shimbatang Thabar Tu Jagar Ki Lemin Nam Sungjob Tang Tishin Khon Nam Nyanjob Ki Che Tu Oman Ki Uri Tsoy Roram Nawatir Tuji Chi Shui Nan Shubhzeye Sanjuk Nindu Ka Jarjik Sanro Nang Selim Kushab Narendra Modi Choki Gesa Dilir Talam Briggs Jagab Nam Ki Uri Lhenzom Shik Tsubate Zhujun Tienpa Tang Zhumde Tienpa Si Chungwa Ter Briggs Gagam Namki Uri Tsur Tuji Che Si Xu Nang Yubar Se He. Nangsi Lengji Amit Che Barade Janda Bati Tang NDA Chukdi Chokpe Shoga Ki Shungzin Che Shinpe Ngadi Ka Nishtoji Jinang Chilu Nyedu Nishtogu Nguyen Du Uniform Civil Code Shibe Jinyum Dixi Si Lale Tartube Redun Se She Nang Yubar Se He. Tirin Gagab Ki Sacho Kansar Ganesh Chaturthi Shebe Choda Langne Tuju Khyabar Chayantir Tegu Meba Chembe Sunzu Shushimata Chabjik Cho Shendu Tirin Gayung Gayig Tuden Hindi Diva Sheba Tirinyan Sunzu Shushindu Yubrseye Tirin Ki Sanju Ka Nyandu Shusimba Yin Peshe Ka Nyandu Shukur Tomar Labatirinane Tanawe Lama Tenju Shebe Peshe Shiksanro Nang